0: 어, 기어봐. 기는 니가 했어, 아고.
1: 나이?
0: 어.
1: 도대체 무슨 돈? 오실려 와라서 비행을 다 빠졌어.
0: 그때 top 데나 full speed나 굳네. 우체 모바일 플라이트 모드나 라켓을
1: 플라이트 모드나?